0: この放送は NHK ワールド国際放送ラジオ日本です。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
1: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
2: NHK World Japan Korean Service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날 경우 그 후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좋은 이웃나라로 호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내고 일본 측에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전문가들도 참가해 국제 정세를 논의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일러 관계 전문가인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아비로 타이스케 상서연구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일러 관계를 러시아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좋은 이웃나라로 호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서로 이익이 되는 분야가 존재한다고 말해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날 경우 그 후에 일러 관계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 정치 지도층에서도 양국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자세가 우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일본 측의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일러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의 에토로우 섬을 처음 방문한 데 일본이 항의하자 러시아가 반발하는 등의 공방이 있었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낸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무인기 등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정유소 등에 대한 공격으로 대항하고 있어 휴전이나 평화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0: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주와 관련해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는 문서를 나토에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러 나토 관계자에 따르면 문서는 러시아 정부가 보낸 비공식 문서로 나토가 칼리닝그라드주 고립을 시도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발트해의 면에 있는 나토 회원국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러시아 땅입니다. 나토 관계자가 NHK에 대해 문서는 나토 회원국이 최근 들어 칼리닝그라드주 주변에서 군사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한 러시아 측의 반응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으로부터 이러한 문서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하이브리드 공격의 일환일지도 모른다며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나토 측의 결속을 시험해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30일 강연에서 이 문서에 답장했다면서 핵위협은 중단해야 한다며 나토는 러시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며 러시아를 강력 견제했습니다.
1: 일본의 오노데라 전 방위상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방위 협력과 안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9월 30일부터 키이우를 방문해 10월 1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회담 후 취재에 따르면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제트 엔진을 탑재한 러시아군의 무인기 공격이 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인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비약적인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기술 개발 협력도 간곡히 요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해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로 방위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정보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이번 방문 경험을 연내 개정을 앞두고 있는 안보 관련 3대 문서 논의에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회담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서 유익한 회담이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의사소통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던 여객기가 긴급 착륙한 문제와 관련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기장을 찌른 것으로 보이는 부기장에 대해 이슬람 과격 사상에 세뇌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30일 UAE 두바이에서 이스라엘 테라비브로 향하던 저가항공 플라이두바이 여객기가 긴급 사태를 알리는 신호를 보낸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이스라엘 미디어는 조종석에서 부기장이 기장을 찌르고 여객기를 추락시키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1일 미국 폭스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부기장과 관련해 이슬람 과격 사상에 세뇌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압당한 부기장이 객실 승무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외쳤다면서 그가 죽을 생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부기장은 긴급 착륙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구속된 뒤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지 당국은 1일 부기장이 신병을 UAE로 이송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UAE 국영 미디어가 당국이 수사팀 편성을 지시했다고 전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일으킨 동기 등의 해명이 앞으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트럼프 미국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에게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해 변호사 단체가 제재 철회를 위해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 등을 요구하는 17만 명분 이상의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ICC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아카네 소장에게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아이치현의 법과대학원에서 과거 아칸의 소장의 지도를 받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1일 제재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온라인으로 받은 약 17만 4,600명분의 서명과 요망서를 오자키 관방 부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요망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제재 반대를 명확히 표명할 것과 제재 철회를 위해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오자키 관방 부장관은 일본은 법의 지배를 중시하고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 멤버인 우에마츠 겐타로 변호사는 정부가 앞으로도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확실히 밝힌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서명해 주셔서 고맙고 법조인으로서 결의를 새롭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0: 구독자 수가 1800만 명을 넘는 36세 유튜버가 이를 도쿄 로폰기 클럽에서 여성의 하반신을 만졌다며 도쿄도의 민폐방지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는 밤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시라이 류키 용의자입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1일 오전 4시경 미나토구 로폰기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하반신을 만졌다며 도쿄도의 민폐방지조례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손님으로 가게에 있었다는 것으로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자의 유튜브 채널은 애니메이션 등 캐릭터로 분장한 쇼트 동영상 등이 인기가 있으며 구독자 수는 1800만 명을 넘습니다. 소속 연예기획사 오타 프로덕션은 취재에 대해 현재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오키나와현은 미군 후텐마 기지를 나고시 해노코로 이전하는 것을 용인하는 입장의 고자지사의 취임에 따라 이전 저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해노코 신기지 건설 문제 대책과를 일일부로 폐지했습니다. 해노코 신기지 건설 문제 대책과는 2015년에 오나가 전 지사가 이전 저지를 위한 대응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했고 바마키 전 지사도 계승해왔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이전을 용인하는 입장의 고자 지사가 취임하면서 일일부로 폐지되어 오전 10시에는 과외 간판이 철거되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2: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3: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2: 그럼 제 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4: 今度の土曜日, 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5: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4: はい。 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5: あ、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6: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2: 내용을 확인할까요?
4: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6: 今度の 土曜日, 가이토도 닌자 박물관에 行きます.
2: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4: 미아가 말합니다.
5: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4: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6: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2: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4: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5: 아, 노요비와 쪼또
2: 아, 토요일은 좀
4: 탐도?
5: 와타시모 주교가 아리마스.
2: 저도 수업이 있어요.
4: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7: 잔네.
2: 아쉽네.
7: 자,